하나님이 왜 66번을 쓰셨을까요? 성경을.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?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성경은 처음으로 25번 읽어본 이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. 예수를 믿으면 천당,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.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, 하나님이. 예?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? 지옥 갈 영혼들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. 그런데 여러분, 예수 안 믿습니다. 이게 죄입니다.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